0: 他因为当把三姐姐，不给他对接看不到，没把他上班，就出门，就接这样接这些东西呢。他把送别难给，因为他送别早就的，因为事情兄弟，这个样的，啥的，现在他累加给。다 가서 레작 중도 된다 레작 결 된다기 다 산지 그게 쳐 탈사 지 야나레 엔 야나네 바 타데베 아니 일본도 코리아다 베트남다 야 대신 네 가서다 야네 베네 아주 소유 아니 우르스 군기다 대전인데 일이 나러려야 다 대회 다어 지금 남과도 이제 상황을 나오기 싫은 인구도 뛰어내기 위하래 측예도 유를 첨부 첨부면 다 유연한 마도 하시에 다 장면 뛰어내야 차되기 위하래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really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the transmissions were then went to Mongolia and also a few republics in present-day Russian Federation. So in all of these countries where the Buddhism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literature were flourished,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piritual practice.
0: 다데네한테 링시 나나마 소원을 지체 아니 좀 된데 괜히 가쇼를 그게 다 작업 보는지 아니 시진 숨체 다 대급이야 아니 진짜 다 산지 좀 된데 경구세 연대 군대기 다 기부 담바 코라라야 아니 최근조로 되네 다 중대바 실제 파도 치벌로 되네 다 아니 고반디 당원도 잡아요. 근데 인도자네 고랑도 되게 최대 산지 중력이 최대 차대기 아래. 자 근데 이 인도자네 아니 지점 그 그게다 대부 상어 대체기 두텔이야 그게다 가솔 그게 통으로 채워야 돼. 직접 채워야 돼. 사용 인도자네 좀 된데 니기. 근데 어찌 시진 너들 속고 숨에 그돌이야 니기 배다 숙지지 야다 직분하는 데다 이해하래. 지금 자주 맥긴 누구 소화기 지금 남자야 쟁님 디가는 지수야소로 다 가다 있는 좀 된다 얘기 아니 치디 야 직분하는 데다 얘기 다 최지 차와 강사는 얘기 지금 최외께서 멤버래 최지 차와 지금 또 쓰는 게 아래 주사 가다 가라서 땜배 진주고 두셔서 이네 최 최외 그 도리야 그리다 치간에 지금 최하로 용기 열어도 이네 이 강사한테 싸우지 못하게 하말이 나한테 강체주 최대 다 자식을 지체 근데 이면 인도 자네 차바보 능력이 틀리야 만세 공을 틀리 차제 근데 틀리 땡리야 크로스 하래 제일 다이네 에네 그 미다바 드시야 참으셔야 까마르를 마음에도 주머스를 주고도 민원도 저도 드시시는 것도 다 아세야기 미다베 미다보 때문에 축수자베디 너의 두시디마다 떼는체 에네 또 세계의 답이야기 다 차례야래 전에 어디 최고야 어디 최리야 최신에 강한 체주 최들이야 그십체야 니네 쳐봐보니 이니양 거리배 치간 레베이나 양 아재지함 되기 고 쩐야래 지든 세계 남도 지하기 고 냥가야래 자 전에 이 뭐 인도산에 난덴도 이니 고 되게 가서 그래 이년부 뛰어가로 되는 송샤
1: So just as we just as we read in the section of the sutra that relates to the context of the origin of this heart sutra, and this

0: तत्त्वजी राम है तापुंगले ट्वेंशन में दादा पाशा दे कना आराम से लुसुन लोवां जुंगे की जोत वो लोल शाद दे आगे दिन्दे के ना रंग्या वाची या मारे इसे तेरे सुन गये बने से दिन्दे इंदु डाक्टर शिंयु जुंगे जी का गोगें जी दिंग ने ने ता कसूर पे ता चिना शोर बे रे ता अगर साजीब
1: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hilosophical position, the difference, the demarcation between the Buddhist and the non-Buddhist school of thought in ancient India was really made on the basis of one's position on the nature of self. So the non-Buddhist school, who on the whole accept the notion of conception of a self as an eternal, unchanging, autonomous reality,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this belief in the self as an absolute eternal principle reinforces our innate tendency to believe in some kind of self as a master that controls our body and mind. Of course, Buddhists reject this notion of self, not only the metaphysical conception of self as postulated by non-Buddhist schools, but also Buddhists argue that our innate conception of self as some kind of distinct reality that is the controller of our body and mind, that is also false. So it's the negation or the rejection of conception of selfhood that that characterizes a school of thought as a Buddhist.
0: 자자가 친하게 캐버 따윈 제야지다 다 가서 그게 잠든 제야로 소문 좋아 제 다가다 저울 때도 따윈 제야들이 사실 이번 인도산에 아니 따가다가 철제시 다 캐랑인데 다 가다 가시오래 남고체제 근데 이번 인도산에 누제 선제 미다과 사실 탐제 동야와 최초제 동시에 다음에 양하는 답을 쉬웠어야 어느 등대기 철제시부터
1: So it is on the basis of the philosophical positions that distinction is made between Buddhist school of thought. These four seals are that all composite phenomena are transient and impermanen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in the nature of suffering. That's the second seal. And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That's the third. And nirvana is the true peace. That's the fourth seal.
0: So that day, du shin che gun ke jing ma shen ne. Da du jing ji, du jing du be bo ne cha ba ke ba. Ji ke be che shin shin che le ya, ane ho ke ji ju ra re che ba le. Te ya ne pa na ngan so da ka so bu ge jun ji ji ba de 준비해봐. 말한 수배 통수도 예대로 차대기 봐. 친한 경고 가다 가이네 그 균진 직도야지. 자다 딘딘 덤지기 균 가야지. 예 친절해야 그 깨지 직부지기 매나 아 그 균지가 배용도 말해. 그 깨지 그 이니 표시 그 오 육이 탐하되 이니 그 균 가려야지 용기 가려. 그래서 균지 직부지 예 등에지 친절하고 깨지 직부다 이니 배차대요. 계지 민지하고 계지 따도 당해지면이나 계지 당부 계지 입에 들고래베 뉴베스 다이나 대수베 시베시는 거라도 유민시는 거 대고야지 리민지는 균지적으로 시작한 카우사래. 그래서 근데 이번 인도다 계지 지야데 다야 지난말 로기 아니 가서 뉴지천지 선이 가래 계속 시스템 송대하지기 코로코로 양견으로 싸버지기 거 있다. 직송기 어디에 다 지나로 나보산지에 배치하기 다 좀 더 소셜이 되기 간다 직배 깨지 직이야 뒤 신중기 뒤 삽도 잡아 말해 있어 그다음 깨지 뒤컬에 직배 단위도 깨버려 있어 자 뒤에 이번 인도 깨지 당부 깨지 입에 들수 마대바디 마대바서 마인 봐 깨지 당부 컬한 것 들수 미드배 모로 들수 말해 있어 자 깨지 당부 컬아 코로나 정도일라 지금에 떠니도 주어지 가래 잡았으면 깨지기 규제해버렸어. 사실 이 메뉴 안에 깨신 채와 깨지기 규

0: 남긴 거 파기 최 담자로 아니 원이 집에 돈에 세네 손으로 자네 다디 다 지진 막 해라나 아니 할람베 저 차달 두요래 차달 로데베다 딩은에 되나다 다 가다 섬 딩주 세지 생행은에 또 쓰이로 자네 다 안데네 다 할람베 차달라고 간다 딩이 임베 인도 자네 다 아니 좀 된데 공부 뭐마도 그래서 나봐 이나 이나 어떤 너도 공직이 控制 가자 대 시드 동에 동니세네 거다 숨이 미르자네 에노다 동시 최전 샹왕스 에네다 샹왕 다 가지다 가서데 샹왕 조오데 뉘제제 다 가나 가이네메네 샹왕 조오데 뉘제제 제네다 저리 미르자네 뉘제가 당 안으로 편년 되는 게 저기 아래 대화 동에서 해야지 뉘제를 쉬어 놔 차되게 아래 자 저리 미르자네다 조 샹왕 뉘제 샹왕도 조오를 지니 다 샹왕 대인이 강게 동안 가셨디 아니 군다 군다라 남자부 군다다 아니 가사디 신용셰 군다 저 손배 남겠다 대야도 신용셰 군다 사대리 이번에 가셰 군다 셰 다 샹와 아니 다 다마다게 샹와 강이나야 다 뒤에디 아니 가셔 그게 가셔 군다지 동배 아니 동배 용주 드셰 저는 어디 신이 숨 셰니 아다디디 간다 치송하다 난 좀 이해하면 배치네 탐지로 이니 가서 우리 그게 뭔지 뭐지 벌써 해야 돼 공부 대신 송하려 마도 다시 좀 이렇게 하는 게 말이지
1: So they therefore argue that not all things and events are purely mental constructs. If that is the case, then white would become black, black could be white, and so on. And therefore, one must accept at least the inner subjective experience, the world of consciousness, as having substantial reality. because of this, the mind only school and they develop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such as this Heart Sutra, where the Buddha makes a categorical statement and explains that all things and events from the first category of the five aggregates, starting from form, feelings, discriminations, and so on, until the last category on the list, which is the omniscient mind of wisdom, omniscient wisdom mind of Buddha, and including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All of these categories are explained as being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ll across the board, and categorically. So Chitta Mantrans, the mind-only school, interprets this and argues that these sutras, such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cannot be taken at their literal reading. They cannot be taken at their face value, because if we read them literally, as the Buddha has stated, there is no form, no feeling, no discriminations, and so on. And then, you know, that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would constitute nihilism. So then they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by primarily deriving from Buddha's own scripture known as the Sandinirmochana Sutra, or the Sutra Unraveling the Intention of the Buddha, according to which a theory of the three natures is developed. And so the mind-only school explains the meaning of Buddha's teaching on the emptiness of intrinsic existence in terms of the three nature theory. And the three nature theory presents that there is all

0: phenomena are in the nature of suffering. So this does not suggest that, according to Buddhism, all conditioned things are subject to suffering. Within the conditioned things, one makes a distinction between those that are contaminated and those that are not uncontaminated. So the contaminated, anything that is a result of contaminated causes and conditions are subject to the nature of suffering. So here, primarily, it refers to those phenomena that have come into being as a result of contaminated causes and conditions, such as the fundamental ignorance that lies at the heart of our existence. And the fundamental ignorance, although some Indian masters such as Asanga understand ignorance in the form of mere unknowing, but primarily the ignorance must be understood in the form of an active form of misknowing or distorted understanding. So this distorted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reality lies at the heart of our causes and conditions. And so any effects that are produced by such distorted states of mind are bound to be distorted effects themselves. And therefore, in the second axiom or the seal, the Buddha states tha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subject to are in the nature of suffering.
1: Yeah, yeah.
2: 다 풍불로 때네 두셔버지 처위하래 레디네 아니 천지의 시류도 교배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다시는 시류 입었어 이분도 딱 안 다이네 야 더주지래야 다 다하세야네 아니 풍부 제주야래 풍부 가서 우리 요주야래 풍부 요 풍부 요주야래 이네 나란 좀 놀래야 아니 나 나이네 신주인 백걸었어 나랑 나 나다 대단히 미지게 나랑 나베 그도스 시잔에 로리아 충치베 겁네 신주 다다보도 마치그도 인지로 쉬어도 더동 될래 봤던 문을 따베이나 아니 근데 겨운 것이 탱에 미지게 문에 제대로 미지게 나만에 생각만에 들어오래스 단 니네 심을 누구래스 시잔에 나만에 왕에 심을 누구래 이게 다지 로 쉬어도 자 근데 인도산에 풍부 거두 거두기 요조되게 요래 때가도 통주를 해 이내 풍부 때 왕갱게 다데 나서 로리아 지고 땐도 영해를 실로셔도 와 사실 이 뉴스 안에 그 땐도 여행에 지디 아니 요조되게 땐도 매게 지강리아 땐버레슬람나 아니 대범이도 봐 사실 이 인도 풍부 요조되게 텔레 양가로도 대달라 왕갱기 다지 여거야 다디 풍부 요치면 나시지는 요매 되는지 상무시 콜레이고도 자 지네 인선의 풍부를 전신배다 딱바 인데게 요매게 풍부로 왕하시는지 다 다들 여고도 세상 상담 거야 세상 안에라 다디 풍부를 떼네 여대버지 제디 풍부를 떼네 그 다지 자는 이야기도 와 자 지네 인선의 풍부를 떼네 딱 와시 제디 이네 Tanla never Tardo, Mun, Zimbar, Lo, Tribus, Nemedo, Ta, Lolia, Chitana, Nashingi, Ta, Tan Shambasin, Lo Tabarata, Lo Gundama. So Lo Gundava, Tartanji, Ta Sanjibi, Tumdenane, Yamaris. Then they get it wrong, Ta Yamari, Ta said, Pumula Danish, Yurimato, Pumula Demi, Ranga, Rangeta, Yamari Chap. So did they indo? 다하다 다기워 아니 장자와 들으시고 매바 인류산에 아니 가서 취하던지 동시에 다 매바 세야지
0: So the third seal or the axiom is that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or self-existence. So this refers to
2: 친한 게 취하고

0: 나와서 세대한테 빨리 파 러시 동발 파 가수래다 디 땡려야 동이 관네 동이 관배 아니 냉올이야 가서 냉오 좀 더 마세요 아니 나올래 마다보 풍고지 뒤에 파 나와디 뒤 다 나와디 뒤니 냉올 러시 동배 가수래 그 동발 즉 차야 예발에 디탈 나올래 풍고지 뒤에 마다보 풍고지 뒤에 파 뒤에 진대기 나동산 샤스도가 다 디앙네 동니 네베 로 디니 다다 되겠어요. 터시께와 까네 진대르베 타제 우메 시수 냠바라 샤데 대앙레 시드 디니 네베 로 디니 주시챤 아니 사고 나발이야 샤데르 치기 군조도 하이 수 사다데 이마레 사와데 이마인데 턴탐벌 깽가 매발레 군소도 하이 수지 꾸루 곰신사 때는 내가 전부도 봐 나는 사모로 제가 사모로 우리 저기 초근 된댕이라고 저기 멍구 요아래디 이네 똥이 꽈리야 시라나 토나스게 미시브 아주 연대기도 봐 자 근데 이제 인도 대기인의 공도 쉬면 되시잖아요 상한 냠는 생일지이나 동이 그 따와라 냠요 여버지 내버도 거기 와라 마도 다 상아 최 내도 캐와지 쟁에 얘는 동이 그 따와 매봐 탐해 버려 다 동이 그 따와 달래야 나게 미 자가게 다 가다 지 내줘봐 산대도 좀 나래야 쌈쌈의 따원 중에 여버래 우마의 따원 중에 여버래 가다 웃음 걸은 그 따와의 냠요 여버지 나게 초건 돼야지다 초건 내도 캐워진 그런 말도 무슨 그런 그 따위 양념 매등했지 생각하고 그러지 그냥 그런 매봤다 가사 그 땀이 락바 떡배 따와 연애 뒤 펭귀가 말해 최지 땀이 차라 그런 지 떡으로 해 나 최지 땀 차라 수월 왜다 무슨 그런 게 다 최지 땀이 따와지 요구고 해 된전대 그 따와 뒤 아니 가답에 시리구 인연불로 기하지 영원해야 정조스님 있으면 좀 뭐죠? 영화야 말봐. 자, 근데 인도산에 나냐면 세계인데 파르도 침배 람기 가속을 님불디디 가다 냐모도 취대베지다 콩도 취대베지 콜도 취대베지 고유하는 말도 때문에 처음도 와. 파르도 침배 람 냐면 세계인 집에나 나가 내저디디 대가는 내배 접과 여 말에 거람이 정조스님 거야 친루기 냐면 시야 다그데 다게 거라다 산데 거라 봐. 나가 냐면 세계인데 학검실시다 나 장실식 무슨 조선 대실식이 드려 말이 그거 간다 돈이 나오고 야래 장족성 고야 때문에 편시합니다 봐 나도 친구들 제기 뒤숭고 야래 대연탐을 깽가 매발래 단 대변 나래야 대연탐을 취업탐을 깽가 매발 타제 우미 시수 냐버려 샤디 송대야 단 될라 깽가 여 말이 상대 대한테 하지 말아봐 나란조 로래야 깨워다 내봐다 가과세야지 깽가 내송세야지 로르시 샤데기요래 로르시 샤르유르자네 시드니네 댐베 깽가 내송세야지 로르시 샤그도가 다들 샤워는시 여나 닥터자네 니그버리디 디 닥터자연디 터시 깨워 직자용나 니야민도 직두제게 타네 직자용나 내봐디 니야민도 여미 깽고 댄시 타네 사무시담베이나 고 가야세야디 가서다 중가 드부티스다디 남샤 조미트부지기 마데샤이무로 와 와 드르르부코네 고 타녀도 메베게 시기야 말에 콜로로 샤오나신 견딘의 예미지 쨔니 아 견딘의 메바 파쳐부지기 로로 샤이르자네 에네 에데 견가 메바 타데 우메 시디 에네 로로야 샤이오니 바레 로로 샤오 텔라 냠브라 샤디 대앙레 에네 거수 강복이 아니 서구 나바디스 아니 영어로 샤워체 텐자테 텐션이 텔러 땜베 마사지 몰라 샤워지도 와 아니 서구 아재다 사나디 레송 다 드르르베 아니 서구를 미네 라야 아니 러시미도 똥바 ngayin도 사네 아니 미국 자세와 하이 콜로를 미네 나바르시미도 ngayba 사야디 종이 말이 아니 사세님이 사야디 종이 말이
1: So this reference to the